비니 우보스가 찍로 니파이 인코이라 트럭 범타니 수르히니라 인코이라 트럭 인간 가르베다이 메크는 가르주는 어떤가 판넬이 에런롱피 가르돔파지르시 아카쇼니 고아하티 마바후앙댕펜 가르비아자이 메크 당폰틀로 자이메케 왕라케 미디엄 웨펜 미트럭 파로플리라 크레이시라 트럭 버퍼 kilohertz faro troxira in koira circle plan ke megahertz panale faro isira isira tok bor troc